0: 세계세.
1: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. 세계세